0: 한다던. 네, 뭐. 아, 근데 그랬더니, 그럼 내 갈아치고 그랬나?
1: 예.
0: 얘가 그래, 그래야, 늘지않나? 내 밥수 안 하니, 뭐야, 뭘로.
1: 예, 뭐, 안
0: 하니. 어, 너네 왜 묻자, 내가 그런 거지.
1: 이슬라 왜 묻자, 애다?
0: 안 돼, 어쩔 수 없네. 아니, 쟤는 가서나 묻게, 묻게, 아, 아우.
1: Ezekwu.